0: 알았어? 빨리 전련 벌써.
1: 아빠 아빠 졸졸졸
0: 락바 헬리페리 어짜 늙은 꾸구르비라를 줬어 저거라
2: 시실라 하나 더
0: 눈물나 보인다 저달라가라 비트라인 언더 도색해 봐고
1: 오이 이사코 도마상가
3: 안보
2: 게
1: 안타 볼이 라이피닝 아우드나스
2: 아우드나
1: 잠나
2: 아우드나 앞에 자
1: 삽치게 아우드나스